훈수님인 방송국입니다.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 뉴스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변주 당위 부서기이며 시당위 서기, 시범구 당사위원회 서기인 림소림이 대상 건설 사업 상황에 대해 현지 조사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5.1절 기간 국가와 상급 매체에서는 훈촌의 출입경 관광, 해산물 미식, 민생 소비, 다채로운 문화 관광 등 방면에 지속적으로 주목했습니다. 2026 전국 훈촌 도시화 자가 운전 관광 선발단이 출발했습니다. 아래 상세한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5월 7일 조당위 부서기이며 시당위 서기, 시범구 당사위원회 서기인 림소림이 대상 건설사업 상황에 대해 현지 조사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수금평 총석의 종여 연설, 종여 지시 정신을 깊이 있게 관찰하고 대상이 왕이라는 리념을 확고히 수립하며 두 개 백 돌파, 두 개 반 초과 목표를 주시하고 열의를 다해 대상과 경제를 두루지고 전력으로 품질과 안전을 보장하며 공기와 진도를 다그쳐 대상의 속도 제고와 증량으로 발전과 질 제고, 증효를 추동해야 합니다. 림소림은 석일 청정 에너지 저장 운수, 청정원 액화 석유가스 저장 운수, 훈촌 남역 공공버스 철도 연합 운수 중심 부속 철도 전용선, 여종 수입 에너지 3기, 종성지해 청결 에너지 물류 단지, 지능 화신 에너지 발전 동료 개통 건설, 해극 력스계 집산 중심, 가온 민속 호텔, 국제 중고차 수출 봉사 및 차량 해체 폐기 기지 등 대상 현장에서 대상 투자 규모, 공정 일정, 시장 전망 등 상황을 상세히 파악했습니다. 림소림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대상은 경제 고품질 발전을 지탱하는 관건이며 발전의 약점을 보완하고 민생 복지를 증진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목표를 명확히 하고 진도를 두루지며 시간 절점에 모호를 받고 시공 기일을 역배치하고 궤도 작전하면서 품질 관문을 엄격히 하는 전제하에 시공 조직을 최적화하고 건설 속도를 가속화해 대상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조속히 착지되도록 해야 합니다. 요소에 초점을 맞춰 보장을 강화하고 대상 요구에 정확히 대응하며 토지 사용, 용공, 자금 등 보장 사업을 총괄적으로 잘해 대상 추진의 경색점과 난점을 제거해야 합니다. 책임을 다져 시달을 촉진하고 지도일꾼 책임, 상시 조정, 추적 감독 처리 기재를 고립 건전히 해 압력을 층층이 시달하고 단계별로 책임을 다짐으로써 대상을 틀어주고 큰 대상을 틀어주는 농후한 분위기를 형성해야 합니다. 안전 최저선의 모호를 받고 안전 생산 책임제를 엄격히 시달하며 시공의 정밀화 관리를 강화해 안전하고 규범적이며 문명적이고 환경 친화적인 시공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펭수혜, 리조휘, 장옹량 등이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5.1절 기간 중앙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총국, 길림 위성 텔레비전 등 국가와 상급 매체에서는 훈촌의 출입경 관광, 해산물 미식, 민생 소비, 다채로운 문화 관광 등 방면에 지속적으로 주목했습니다. 훈촌의 화려한 원소는 재차 스크린을 강타했습니다. 5월 4일 중앙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총국 재정 경제 채널과 뉴스 채널의 경제 정보 연합 방송 뉴스 30분, 24시간 등 전문란에서는 5.1절 연휴 기간 훈촌 통산구 여객 유동량 최고치 창조, 중로 타국 관광 지속적인 열기를 주제로 중로 쌍방향 비자 면제 정책이 실시됨에 따라 길림성의 유일한 대러시아 륙로 통산구인 훈촌도로 통산구가 정책 실시 후첫 5.1절 연휴를 맞이했으며 통산구의 출입경 여객 유동, 물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타국 관광이 부단히 뜨거워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농업농촌 채널에서는 또 신선 킹크랩 미식 필수 방문지로 즉석에서 건져 먹는 체험감 넘치를 제목으로 길림 훈촌이 전국 최대의 킹크랩 집산지로서 수입량이 전국 총량의 약 80%를 차지한다고 보도하면서 5.1절 연휴 이편경 소도시가 신선한 킹크랩으로 많은 관광객들을 흡인했다고 했습니다.
길림위성 캘리비전 길림뉴스 연합보도에서는 5.1절 기간에도 훈춘을 중점적으로 주목했습니다. 고품질 발전 첫 시즌 관찰 전문안에서는 길림성의 1, 4분기 소비품 시장의 성장 속도가 반등하고 각 영역의 소비 열기가 지속적으로 뜨거워지고 있다고 방송했습니다. 올해 1, 4분기 훈촌의 신선 해산물 수입은 동기 대비 43.1% 증가해 조온 체인, 도매, 요식 등전 산업 사슬의 발전을 이끌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는 중러 쌍방향 비자 면제 정책이 착취됨에 따라 현재에서도 비자 면제 더하기 세금 환급 조합권을 내놓고 관광객을 위한 원스톱 통관 봉사를 실행해 정책 혜택을 실질적인 문화 관광 산업 발전의 원동력으로 전환시켰다고 했습니다. 재미있는 길림 전문안에서는 다채로운 문화 관광으로 아름다운 연휴를 보낸다는 내용으로 훈촌 실크로드 발해 고지의 민족 특색 연회를 방송하면서 3대 주제인 꽃차 및 오둥순회, 무형문화 유산 철화, 오둥불 천둥 기복 등 다원화 내용이 번갈아 상영돼 몰입식 소통 분위기가 넘쳐난다고 했습니다. 변경 면모 일신 진흥의 새 편장 전문안에서는 연변 조선족 자치주에서 민족 단결을 심화하고 새 시대 흥변 부민의 새로운 화폭을 그려간다는 내용을 방송했습니다. 보도는 훈촌시 밀강향 해방촌은 아스팔트 길이 사통팔달하고 민가가 어우러져 있으며 집 앞뒤가 깨끗하고 레저 광장에서 초민들이 건신을 즐긴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는 변경에 인접한 이 조선족 촌락이 면모가 일신돼 살기 좋고 일하기 좋은 아름다운 향촌의 생동한 모습을 그려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5월 7일 2026 중국 훈촌 노시아 자가 운전 관광 선발단이 훈촌 통상부에서 정식으로 집결 발차해 중로 변경 문화 관광 교류를 가열층 심화시켰습니다. 이번 선발단은 상해, 안휘, 사천, 산동, 길림 등지에서 온 17명의 자가 운전 애호가들이 모여 6대의 자가용을 운전해 가는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훈촌의 집합해 팀을 구성했습니다. 차량 행렬은 훈촌 통상구를 거쳐 변방 검사, 세관 등 부문의 고효율적인 보장하에 출국 통관 수속을 재빨리 마치고 러시아 빈해 변강구로 가서 5일간의 다국 자가 운전 관광을 시작하게 됩니다. 일정은 크라스키노, 울라지보스토크 등 도시를 피복하고 태평양 함대 사령부, 공훈호 잠수함, 노시아섬 해양관 등 관광지를 방문하면서 러시아 원동 지역의 풍정을 깊이 있게 체험하게 됩니다. 훈촌은 길림성의 유일한 대러시아 도로 통상구의 독특한 우수에 입각해 중로 쌍방향 비자 면제, TIRU 국제 도로 운송 관통 등 정책 기회를 다잡고 통상구 통관 절차를 지속적으로 최소화하며 다국 자가 운전 관광 원스톱 봉사를 출범해 차량 통관, 이는 수속 처리 환절을 대폭 간소화하고 통관 효율을 대대적으로 제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다국 관광 제품을 부단히 풍부히하고 부대 봉사 시설을 보완해 훈촌이 동북아 다국 관광의 중요한 절점 도시로 되도록 전력으로 추동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당전 기온이 점차 오르면서 야외 캠핑이 인기 여가 활동으로 자리 잡고 있는 가운데 야외 불 사용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연변 소방구조 기동지대 훈춘지대 1중대 소방원들은 모의 실험을 통해 야외에서 숯불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상황을 현장에서 시연했습니다. 숯은 계속해서 속불 상태로 타오르며 겉으로 보기에는 불꽃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열기와 약간의 연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때 바람이 불자 덮어두었던 모래가 날아가면서 숯불이 다시 살아났고 고온의 불씨가 바람을 타고 주변으로 퍼졌습니다. 불과 3분 만에 캠핑 바베큐 후 남겨진 수채 잔열이 주변의 마른 나뭇가지와 잡초를 모두 태웠고 불길은 식물을 따라 나무로 빠르게 번지며 지표 화재로 이어졌습니다. 소방부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건의하고 있습니다. 광범한 군중들은 야외 캠핑, 바베큐를 마친 뒤에는 반드시 수채 물을 충분히 부어
완전히 적시고 여러 차례 뒤집어 가며 완전히 식혀야 하며 재가 다시 살아나거나 날아간 불씨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살림 초지에서는 절대 교정을 위반해 불을 사용하지 말고 화기를 남겨두지 말며 화재를 발견할 경우 즉시 신고 전화로 연락해야 합니다. 본 방송국 소식입니다. 미성년자 사상 도덕 건설을 가열차 강화하기 위한 훈촌시 첫기 문명도시 건설컵 종학생 변론대회 결승전 및 시상식이 일전에 거행됐습니다. 이번 변론대회는 사변으로 문명을 전하고 네트워크로 새로운 기풍을 수립하며 문명도시를 공동 건설하자는 주제로 종학생들의 사변 능력과 문명 소양을 높이고 청소년들이 전국 문명도시 건설 사업에 적극 참여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전 단계 여러 차례 선발을 거쳐 훈촌시 제3중학교, 훈촌시 제7중학교가 초중조 결승전에 진출했고, 훈촌시 제1고급중학교, 훈촌시 제2고급중학교 고중조가 결승전에서 대결했습니다. 결승 현장의 분위기는 열렬했으며, 양측 변론자들은 론지를 둘러싸고 다방면의 자료를 인용해 온밀한 논리를 펼쳤는데, 립론, 공변, 자유 토론, 청와 진술 등 모든 과정에서 탄탄한 지식 축적과 뛰어난 현장 대응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날의 훈촌시에서는 시종 5·6융합과 인재 양성의 근본 임무를 받들고 사변 교육을 일상 교육에 깊이 융합시켜 지혜를 펼치고 사고를 교류하며 능력을 기르는 다원적 성장 플랫폼을 적극 구축해 학생들이 리성 정신, 혁신 사고, 인문적 소양과 사회적 책임감을 갖춘 새 시대 인재로 성장하는 데 조력해 왔습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일전에 훈촌시 제1실험소학교 교육그룹에서는 훈촌시 제1실험소학교 권하출입경 변방검사소와 연합으로 변강 국문 홍색 연합으로 소년 사상 정치과당 발표 주제 연합 활동을 전개해 학생들이 가곡 정서를 감호하고 실천 속에서 홍색 유전자를 전승하게 했습니다. 그날 훈촌시 제5유치원이 개원식을 개최했습니다. 제5유치원의 운영은 상남구역 정년기 아동들의 원거리 통학 난제를 효과적으로 완화시켜 아이들이 집문 앞에서 양질의 학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시 학전 교육이 고품질 발전의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도록 추동했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용, 아나운서 진혜였습니다.

0: 您正在收听的是 FM 106.9珲春人民广播电台音乐之声。
1: 珲春人民방송국입니다뉴스입니다먼저오늘뉴스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연변주당위부서기이며시당위서기시범구당사위원회서기인림소림이대상건설사업상황에대해현지조사연구를진행했습니다5.1절기간국가와상급매체에서는珲春의주류경관광해산물미식민생소비다채로운문화관광등방면에지속적으로주목했습니다2026전국珲春도시아자가운전관광선발단이출발했습니다아래상세한내용을들으시겠습니다5월7일조당위부서기이며시당위서기시범구당사위원회서기인림소림이대상건설사업상황에대해현지조사연구를진행했습니다그는다음과같이강조했습니다수금평총석의종료연설종료지시정신을깊이있게관찰하고대상이왕이라는리념을확고히수립하며두개백돌파두개반초과목표를조시하고요리를다해대상과경제를틀어지고전력으로품질과안전을보장하며공기와진도를다그쳐대상의속도제고와증량으로발전과질제고증효를추동해야합니다림소림은석일청정에너지저장운수청정원액화석유가스저장운수珲春남역공공버스철도연합운수중심부속철도전용선요정수입에너지3기종성지해청결에너지물류단지지능화신에너지발전동료계통건설해극력숙의집산중심가운민속호텔국제중고차수출봉사및차량해체폐기기지등대상현장에서대상투자규모공정일정시장전망등상황을상세히파악했습니다림소림은다음과같이지적했습니다대상은경제고품질발전을지탱하는관건이며발전의약점을보완하고민생복지를증진하는중요한수단입니다목표를명확히하고진도를틀어지며시간절점에모호를받고시공기일을역배치하고궤도작전하면서품질관문을엄격히하는전제하에시공조직을최적화하고건설속도를가속화해대상이계획대로추진되고조속히착지되도록해야합니다요소에초점을맞춰보장을강화하고대상요구에정확히대응하며토지사용용공자금등보장사업을총괄적으로잘해대상추진의경색점과난점을제거해야합니다책임을다져시달을촉진하고지도일꾼책임상시조정초적감독처리기제를건립건전히해압력을층층히시달하고단계별로책임을다짐으로써대상을틀어주고큰대상을틀어주는농후한분위기를형성해야합니다안전최저선의모호를받고안전생산책임제를엄격히시달하며시공의정밀화관리를강화해안전하고규범적이며문명적이고환경친화적인시공환경을조성해야합니다펭수회리조휘장옹량등이활동에참가했습니다다음소식입니다5.1절기간주앙라디오텔레비전방송총국길림위성텔레비전등국가와상급매체에서는珲春의출입경관광해산물미식민생소비다채로운문화관광등방면에지속적으로주목했습니다珲春의화려한원소는재차스크린을강타했습니다5월4일주앙라디오텔레비전방송총국재정경제채널과뉴스채널의경제정보연합방송뉴스30분24시간등전문안에서는 5.1 절연휴기간珲春통상구역액유동량최고치창조중로타국관광지속적인열기를조제로중로쌍방향비자면제정책이실시됨에따라길림성의유일한대러시아륭로통상구인珲春도로통상구가정책실시후첫 5.1 절연휴를맞이했으며통상구의출입경역액유동물류가지속적으로상승하고다국관광이부단히뜨거워지고있다고보도했습니다농업농촌채널에서는또신선킹클의미식필수방문지로즉석에서건져먹는체험감 넘쳐를제목으로 길림훈촌이 전국 최대의 킹크랩 집산지로서 수입량이 전국 총량의 약 80%를 차지한다고 보도하면서 5.1절 연휴 이편경 소도시가 신선한 킹크랩으로 많은 관광객들을 흡인했다고 했습니다. 길림위성텔레비전 길림뉴스 연합보도에서는 5.1절 기간에도 훈촌을 중점적으로 주목했습니다. 고품질 발전 첫 시즌 관찰 전문안에서는 길림성의 1, 4분기 소비품 시장의 성장 속도가 반등하고 각 영역의 소비 열기가 지속적으로 뜨거워지고 있다고 방송했습니다. 올해 1, 4분기 훈촌의 신선 해산물 수입은 동기 대비 43.1% 증가해 조온 체인, 도매, 요식 등 전산업 사슬의 발전을 이끌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는 중로 쌍방향 비자 면제 정책이 착취됨에 따라 현재에서도 비자 면제 더하기 세금 환급 조합권을 내놓고 관광객을 위한 원스톱 통관 봉사를 실행해 정책 혜택을 실질적인 문화 관광 산업 발전의 원동력으로 전환시켰다고 했습니다. 재미있는 길림 전문안에서는 다채로운 문화 관광으로 아름다운 연휴를 보낸다는 내용으로 훈촌 실크로드 발해 고진의 민족 특색 연회를 방송하면서 3대 주제인 꽃차 및 오둥순회, 무형문화 유산 철화, 오둥불 천둥 기복 등 다원화 내용이 번갈아 상영돼 몰입식 소통 분위기가 넘쳐난다고 했습니다. 변경 면모 일신 진흥의 새 편장 전문안에서는 연변 조선족 자치주에서 민족 단결을 심화하고 새 시대 흥변 부민의 새로운 화폭을 그려간다는 내용을 방송했습니다. 보도는 훈촌시 밀강향 해방촌은 아스팔트 길이 사통팔달하고 민가가 어우러져 있으며 집 앞뒤가 깨끗하고 레저 광장에서 초민들이 건신을 즐긴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는 변경에 인접한 이 조선족 촌락이 면모가 일신돼 살기 좋고 일하기 좋은 아름다운 향촌의 생동한 모습을 그려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5월 7일 2026 중국 훈촌 노시아 자가 운전 관광 선발단이 훈촌 통상부에서 정식으로 집결 발차해 종로 변경 문화 관광 교류를 가열층 심화시켰습니다. 이번 선발단은 상해, 안휘, 사천, 산동, 길림 등지에서 온 17명의 자가 운전 애호가들이 모여 6대의 자가용을 운전해 가는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훈촌의 집합해 팀을 구성했습니다. 차량 행렬은 훈촌 통상구를 거쳐 변방 검사, 세관 등 부문의 고효율적인 보장하에 출국 통관 수속을 재빨리 마치고 러시아 빈해 변강구로 가서 5일간의 다국 자가 운전 관광을 시작하게 됩니다. 일정은 크라스키노, 울라지보스토크 등 도시를 피복하고 태평양 함대 사령부, 공훈호 잠수함, 러시아 섬 해양관 등 관광지를 방문하면서 러시아 원동 지역의 풍정을 깊이 있게 체험하게 됩니다.

훈투는 길림성의 유일한 대러시아 도로 통상구의 독특한 옷에 입각해 종로 쌍방향 비자 면제, TIR 국제 도로 운송 관통 등 정책 기회를 되잡고 통상구 통관 절차를 지속적으로 최소화하며 다국 자가 운전 관광 원스톱 봉사를 출범해 차량 통관, 이는 수속 처리 환자를 대폭 간소화하고 통관 혈루를 대대적으로 제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다국 관광 제품을 부단히 풍부해하고 부대 봉사 시설을 보완해 훈춘이 동부가 다국 관광의 중요한 절점 도시로 되도록 전력으로 추동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당전 기온이 저음차 오르면서 야외 캠핑이 인기 여가 활동으로 자리 잡고 있는 가운데 야외 불 사용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연변 소방구조 기동지대 훈춘지대 1중대 소방원들은 모의 실험을 통해 야외에서 숯불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상황을 현장에서 시연했습니다. 숯은 계속해서 속불 상태로 타오르며 겉으로 보기에는 불꽃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열기와 약간의 연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때 바람이 불자 덮어두었던 모래가 날아가면서 숯불이 다시 살아났고 고온의 불씨가 바람을 타고 주변으로 퍼졌습니다. 불과 3분 만에 캠핑 바베큐 후 남겨진 수채 잔열이 주변의 마른 나뭇가지와 잡초를 모두 태웠고 불길은 식물을 따라 나무로 빠르게 번지며 지표 화재로 이어졌습니다. 소방부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건의하고 있습니다. 광범한 군중들은 야외 캠핑, 바베큐를 마친 뒤에는 반드시 숯에 물을 충분히 부어 완전히 적시고 여러 차례 뒤집어가며 완전히 식혀야 하며 재가 다시 살아나거나 날아간 불씨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산림 초지에서는 절대 교정을 위반해 불을 사용하지 말고 화기를 남겨두지 말며 화재를 발견할 경우 즉시 신고 전화로 연락해야 합니다. 본 방송국 소식입니다. 미성년자 사상 도덕 건설을 가열차 강화하기 위한 훈춘시 첫기 문명도시 건설컵 종학생 변론대회 결승전 및 시상식이 일전에 거행됐습니다. 이번 변론대회는 사변으로 문명을 전하고 네트워크로 새로운 기풍을 수립하며 문명도시를 공동 건설하자는 주제로 중학생들의 사변 능력과 문명 소양을 높이고 청소년들이 전국 문명도시 건설 사업에 적극 참여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전 단계 여러 차례 선발을 거쳐 훈춘시 제3중학교, 훈춘시 제7중학교가 초중조 결승전에 진출했고 훈춘시 제1고급중학교, 훈춘시 제2고급중학교 고중조가 결승전에서 대결했습니다. 결승 현장의 분위기는 열렬했으며 양측 변론자들은 론지를 둘러싸고 다방면의 자료를 인용해 온밀한 논리를 펼쳤는데 립론, 공변, 자유토론, 청와 진술 등 모든 과정에서 탄탄한 지식 축적과 뛰어난 현장 대응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날의 훈춘시에서는 시종 5·6융합과 인재 양성의 근본 임무를 받들고 사변 교육을 일상 교육에 깊이 융합시켜 지혜를 펼치고 사고를 교류하며 능력을 기르는 다원적 성장 플랫폼을 적극 구축해 학생들이 리성 정신, 혁신 사고, 인문적 소양과 사회적 책임감을 갖춘 새 시대 인재로 성장하는 데 조력해 왔습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일전에 훈춘시 제1실험소학교 교육그룹에서는 훈춘시 제1실험소학교 권하출입경 변방검사소와 연합으로 변강국문 홍색 연합으로 소년 사상 정치과당 발표 주제 연합 활동을 전개해 학생들이 가곡 정서를 감호하고 실천 속에서 홍색 유전자를 전승하게 했습니다. 그날의 훈춘시 제5유치원이 개원식을 개최했습니다. 제5유치원의 운영은 성남구역 정년기 아동들의 원거리 통학 난제를 효과적으로 완화시켜 아이들이 집문 앞에서 양질의 학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시 학전 교육이 고품질 발전의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도록 초동했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용, 아나운서 진혜였습니다.

0: 您正在收听的是 FM 一零六点九，珲春人民广播电台音乐之声。
1: 珲春人民방송국입니다뉴스입니다먼저오늘뉴스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2026년연변주당위통전사업지도서조제2차전원회의가소집됐습니다계획총투자가8,000만 원인珲春변경경제합작구에위치한珲春시국제중고차수출정비기지대상이시운영단계에들어섰습니다아래상세한내용을들으시겠습니다5월6일성당위상무위원이며조당위서기조당위통전사업지도서조조장인호가복의사회로2026년조당위통전사업지도서조제2차전원회의가소집됐습니다호가복은다음과같이강조했습니다민족사업을강화하고개진할때관한습근평청석의중요사상특히중화민족공동체의식확고수립에관한습근평청석의중요론수를깊이있게관찰하고새시대당의민족사업의새로운단계적특징을정확히파악하며새시대민족단결진보시범국구축목표와임무에초점을맞추어법률학습과활용을착실히도로주고담치와방식을끊임없이혁신하며제도규범을세우고창근활동을전개하고모범사례를많이만들어여러민족대중이중화민족공동체의식확고수립을마음에새기고행동에옮기도록추동해야합니다회의에서는중화민공화국민족단결진보촉진법을학습선전관찰할때관한사업방안전국민족단결진보시범구시범단위를건설육성할때관한연변주의실시방안연변주세가지함께네가지공동상감식사회구역건설지침2026년연변주붉은넥타이해설언중화민족공동체의식확고수립말하기및발전촉진실천활동실시방안연변주종교활동장소관리방법실시채찍등문건을심의했습니다호가복은다음과같이지적했습니다민족단결진보촉진법은국가립법방식으로당이민족사업에서이룬중대일언과실천성과를국가의의지로전환시킴으로써새시대당의민족사업을잘하는데중요한준칙을제공했습니다전주각현시와각부문에서는민족단결진보촉진법의전면적이고효과적인실시를도로주는것과민족사업을강화하고개진할때관한습근평청석의중요사상을학습관찰하는것을긴밀히결부시키고민족단결진보촉진법의독특한법률적위치와법치적기능을정확히파악해야합니다내면화심화전환에공을들이고법에따라민족사무를처리하는능력과수준을끊임없이향상시키며더강력하면서도효과적으로여러민족대중이중화민족공동체의식을확고히수립하도록인도해우리조민족단결진보사업의고품질발전을추동해야합니다

학습을 정성들여 조직해야 합니다. 민족 단결 진보 촉진법을 각급 당위 이론 학습 중심조와 당 학교의 필수 과목으로 만들고 대중소학교 사상 정치 수업 교육 체계에 융합시키며 당원 간부 양성과 청소년 교육, 교수를 중점적으로 투로죠.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는 것이 머리와 마음에 더 깊이 새겨지게 해야 합니다. 선전과 해석을 강화해야 합니다. 기층에 진입해 대상화, 세분화, 상호 교류화 선전을 전개하고 대중이 즐겨보고 이해하기 쉬운 뉴미디어 제품을 혁신적으로 개발해 민족 단결 진보 촉진법이 모든 가정에 널리 알려지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게 해야 합니다. 시달을 착실히 털어줘야 합니다. 민족 단결 진보 촉진법 관찰 실시를 둘러싸고 감독 검사를 전개하고 목록화 정돈 기재를 구축해 학습 선전 관찰이 형식적 피복에서 효과적 피복으로 전환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우리 주 관련 법률 법규와 규범성 문건의 제정, 수정, 폐지, 해석 사업을 착실히 추진하고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히 수립사업 제도와 기재를 보완해 우리 주 민족 사업이 법적 근거와 교정에 따라 수행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세 가지 함께 네 가지 공동 상감식 사회구역 건설을 심화하는 것은 민족 단결 진보 창조 사업을 기층으로 확장하는 중요한 조치이며 변경 민족 지역의 치리 기반을 튼튼히 다지는 중대한 정치적 임무로서 구체적이고 감동적이며 효과적으로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여러 민족의 광범위한 내왕과 교류, 융화를 촉진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각 현시와 각 관련 부문에서는 공간 상감, 문화 상감, 경제 상감, 사회 상감, 심리 상감 5대 중대 임무에 초점을 맞추어 공공봉사와 거주 배치를 최소화하고 대중의 사회구역 치리 참여 경로를 확대하며 여러 민족 대중으로 하여금 여러 민족은 혈맥이 상통하고 신념이 같으며 문화가 통하고 경제적으로 서로 의지하며 정서가 친밀하다는 깊은 동지감을 갖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다원화 투입 기제를 구축해 사회구역의 진지 건설, 활동 전개, 인원 양성 등 사업을 유력하게 보장하고 재반 임무가 틀어지는 사람이 있고 실행에 옮겨지고 실제 효과를 볼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혁신적 실천, 특색 있는 방법과 생생한 경험을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복제, 보급이 가능한 시범 모델을 단계별로 육성하며 상감식 사회구역 건설의 표준화, 규범화, 브랜드화 수준을 꾸준히 향상시켜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청소년 시기는 인생에서 이삭이 배고 알이 차는 시기와 같으므로 정성 있는 인도와 양성이 가장 필요합니다. 붉은 넥타이 해설은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히 수립 말하기, 미발전 촉진 실천 활동을 조직 전개하고 어린이의 언어로 중화민족 공동체 이야기를 잘 전하는 것은 우리 주의 청소년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히 수립 선전 효양을 심화하는 혁신적인 조치이자 청소년의 사상적 토대를 다지고 민족 단결 진보 사업이 세대를 이어 전승되도록 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각 현시와 각 관련 부문에서는 활동 주제에 초점을 맞추고 실천과 단련을 틀어주는 것으로 인재 양성 효과를 강화해 해당 활동을 진정으로 우리 주 청소년 민족 단결 진보 교양의 특색 브랜드로 구축함으로써 우리 주 민족 단결 진보 사업의 고품질 발전을 추동하는 데 새로운 힘을 육성해야 합니다. 따뜻한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히 수립 이야기를 잘 전해야 합니다. 연변의 다섯 가지 공동, 네 가지 함께 역사적 사실과 생동한 실천을 깊이 발굴하고 청소년이 즐겨 듣는 이해하기 쉬운 생동한 언어로 오대진 국토수복기념관, 연길, 변무, 독판, 공소, 예터 등 장소가 품고 있는 이야기를 진정한 감정과 시대적 가치를 담아 전하며 모든 붉은 넥타이 해설은이 중화민족 공동체 이야기에 자격을 갖춘 전달자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실효성이 있는 인재 양성 플랫폼을 구축해야 합니다. 현급 기초 훈련과 주급 골간 훈련을 정밀하게 추진하고 조문 해설은 방송 아나운서, 아동교육 전문가를 초청해 지도해 청소년들이 해설 기교를 장악하고 중화민족 공동체

이야기를 전하는 능력과 수준을 높이도록 해야 합니다. 분위기가 있는 선전 기세를 조성해야 합니다. 존의 각종 매체 자원을 통합해 우수 해설원의 풍채와 활동 성과를 폭넓게 선전하고 전 사회가 청소년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히 수립 교양에 함께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농후한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계획청 투자가 8천만 원인 훈춘 변경경제 합작구에 위치한 훈춘시 국제 중고차 수출 정비기지 대상이 시운영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대상 현장 전시청 내부에는 수십 대의 신차와 중고차가 정연하게 주차돼 있고, 노동자들은 환기창 설치, 미끼동차 오무 처리, 외부 검사, 효시 구역 등 공사의 장시 개조 작업을 긴장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시청 앞마당에는 두 대의 운송 반 트레일러가 각각 여러 대의 승용차와 SUV를 싣고 있었는데, 해외 고객의 통지와 통관 절차가 완료되면 바로 수출될 예정입니다. 요에 따르면 훈춘시 국제 중고차 수출 정비 기지 대상은 훈춘 괭정 자동차 판매봉사 유한 회사에서 건설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부지 면적이 17,900평방미터이고 건축 면적이 9,300평방미터에 달하는 이 대상은 주요하게 중고차 및 신차 판매 정비 구역, 자동차 봉사소, 사무 및 부대 시설 등을 건설합니다. 대상이 완공되면 자동차 무역, 물류 운송, 부품 가공 등 관련 산업을 촉진해 훈춘의 외향형 경제 발전에 조력하게 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연일 달려라 소년 훈춘시 중소학교 학급 축구 슈퍼리그가 뜨겁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체육인들이 경기로 힘을 모으는 이 교전 경기는 축구 기교의 대결일 뿐만 아니라 더욱이는 한 차례 행동한 집단 성장 수업입니다. 오전 9시 수업이 끝나는 벨소리가 울리기 바쁘게 훈춘시 제1실험소학교의 운동장은 떠들썩해졌습니다. 슈퍼리그를 앞둔 2학년 축구팀은 과외 시간을 이용해 훈련을 다그치고 있습니다. 패스, 러닝, 수비, 역습 등 경기장에서 간단해 보이는 배합은 하루하루 연습해온 덕분입니다. 넘어져도 일어나고 공을 놓쳐도 필사적으로 쫓아가면서 매 경기마다 어린 선수들은 최선을 다해 실제 행동으로 완강한 투혼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본 방송국 소식입니다. 5.1절 연휴가 지난 후 훈춘시 영안진 쌍신촌의 앵두는 성과기를 맞이해 시민과 관광객들이 와서 채집 체험을 하도록 흡인하고 향촌 관광과 농업 관광의 융합 발전을 이끌고 있습니다. 쌍신촌의 앵두 채집원이 들어서면 연접된 표준화 1조 온실 하우스가 조용히 일떠서 있습니다. 하우스 밖은 산들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포근하고 따뜻한 하우스 안에는 짙은 과일 향기가 코를 자극합니다. 무성한 앵두나무 가지마다 빨갛게 익은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려 햇빛을 받아 광택을 내고 동그란 앵두는 살이 통통해 군침이 돕니다. 관광객들은 작은 과일 바구니를 들고 푸른 과일나무 숲을 오가며 발꿈치를 들고 손을 뻗어 알알이 익은 앵두를 조심히 따서 바구니에 담기도 하고 신선한 과일을 맛보기도 하고 기념사진을 찍기도 합니다. 그들은 즐거운 웃음소리를 하우스 안에 남기며 채집의 즐거움과 향촌 전원의 여유로움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본 방송국 소식입니다. 5월 7일 밤 훈춘시 기상국에서는 인공층우 작업을 조직 전개하고 인공적으로 날씨에 영향을 주는 춘윤 전문 행동을 정식으로 가동했습니다. 5월의 전반적인 기후 추세는 기온이 좀 높고 강수량이 적은 편입니다. 당면은 봄철 농업 생산의 관건적인 시기로서 기온이 재빨리 상승하고 토양의 증발량이 증가돼 봄가리와 봄파종에 일정한 정도의 영향을 가져다 주고 있으며 산림화재 위험 우한도 증가돼 생태 보수 수요가 절박합니다. 이 상황에 비추어 훈춘시 기상국에서는 조밀하게 포치하고 날씨 변화를 면밀히 감측하면서 5월 7일 밤에 기회를 다잡고 인공증후 작업을 전개했습니다. 자연 강수와 인공증후 작업의 공동한 영향하에 5월 7일 8시부터 8일 8시까지 훈춘시에는 뚜렷한 강수 날씨가 나타났는데 전시 평균 강수량은 10.5mm이고 최대 강수량은 30.4mm에 달합니다.
이번 인공 중후 작업은 토양의 습도를 효과적으로 증가시키고

0: 시켜 범가리와 범파종의 수원을 적응함으로써 농작물의 물부족 환경을 완화시켰습니다. 이와 함께 삼륜화재 위험 등급을 효과적으로 낮추고 공기질을 개선해 생태 환경 복원에 적극적인 추동 역할을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국 문명도시 건설 사업이 부단히 심화됨에 따라 훈천시의 도시 공공 질서는 지속적으로 호전되고 문명 분위기도 끊임없이 제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시민들에게는 여전히 비문명적이고 불안전한 통행 행위가 존재해 많은 교통 안전 우환을 초래하고 있어 시급히 규범화하고 시정해야 할 상황입니다. 일상 출행 중 일부 행인들은 교통 신호등 지시를 무시하고 교차로 차량 통행이 적은 틈을 타 길을 무단으로 건너고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안전을 위험에 빠뜨릴 뿐만 아니라 정상 통행하는 차량의 흐름을 방해해 도로 교통 사고를 유발하기 쉽습니다. 이와 동시에 오토바이, 전동차 등을 타는 적지 않은 시민들은 거리가 짧거나 날씨가 더운 등 이유로 안전모를 교정대로 착용하지 않고 차량 흐름 속에서 제멋대로 길을 가로지나면서 교통안전 방호를 소홀히 하고 있는데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에 여러 시민들에게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소중한 자신의 생명 안전을 지키고 마비 심리와 요행 심리를 버리고 자각적으로 교통 규칙을 준수하며 문명하고 법을 지키면서 통행하시길 바랍니다. 모두 함께 안전하고 질서 있으며 문명하게 양보하는 출행 습관을 양성해 평안하고 질서 있는 도시 교통 환경을 함께 수호합시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용, 아나운서 진혜였습니다.
1: 안녕하십니까? 立夏절기에 들어서면서부터 절기상 여름을 향해 달려가지만 아직까지는 기온 기복이 심하고 특히 최저 기온은 크게 오르지 못해 쌀쌀한 기운이 감돕니다. 그래도 낮 동안 기온이 오르면 따뜻한 날씨 속에 움츠렸던 피부도 숨을 쉬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 계절에는 바람이 강하게 부는 날이 많아 산불 조심이 강조되고 있는데요. 등산과 같은 야외 활동 즐기시는 분들은 작은 불씨 하나라도 각별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아래 상세한 날씨 알려드리겠습니다. 훈천 최저 기온은 6도, 최고 기온은 24도. 춘화 최저 기온은 4도, 최고 기온은 22도. 하담은 최저 기온은 6도, 최고 기온은 23도. 양포 최저 기온은 7도, 최고 기온은 25도. 마천자 최저 기온은 7도, 최고 기온은 23도. 경신, 최저 기온은 8도, 최고 기온은 24도. 반석, 최저 기온은 6도, 최고 기온은 24도. 삼가사, 최저 기온은 7도, 최고 기온은 25도. 영안, 최저 기온은 6도, 최고 기온은 25도. 밀강, 최저 기온은 6도, 최고 기온은 25도. 방천, 최저 기온은 8도, 최고 기온은 22도.